사치, 참수리, 꾀꼬리, 볼록병아리, 개똥지, 바귀, 기러기, 큰부리, 제비갈매기, 사물새, 홍방울새, 검은, 삼합당새, 솔새, 사천, 거들, 솔새, 검은머리, 보리대새.